0: 아니 그래놨구나가라모 그래놨으나오 그래놨으나오 이가 쓰이미자천포 사이오가
1: 그래디오 중따가
0: 그래디오 중따가
1: 고깟스마트 중따가 고깟스마트 중따가 고깟스마트 중따가 고깟스마트 중따가 고깟스마트 중따가 고깟스마트 중따가 고깟스마트 중따가 고깟스마트 중따가 고깟스마트 중따가 고깟스마트 중따가 고깟스마트 중따가 고깟스마트 중따가 고깟스마트 중따가 고깟스마트 중따가 고깟스마트 중따가 고깟스마트 중따가 고깟스마트 중따가 고깟스마트 중따가 고깟스마트 중따가 고깟스마트 중따가 고깟스마트 중따가 고깟스마트 중따가 고깟스마트 중따가 고깟스마트 중따가 고깟스마트 중따가 고깟스마트 중따가 고깟스마트 중따가 고깟스마트 중따가 고깟스마트 중따가 고깟스마트 중따가 고깟스마트 중따가 고깟스마트 중따가 고깟스마트 중따가 고